너이 마구리 열어! 아우! 아우! 마다리께 때문에 죽었다 부었댔다! 마다리께 반나운 것 거래! 아우! 마다리께 빠가이 미 거래! 에하오네! 에하오네! 아우! 에하오나이 가마테 키테라기 에호란나이 이거 쭈무나고 키테 페누아 까이케테 코레로 오테토아 포라우토가 오가마테 키테라기 오테토아 포라우토가 오가마카 까우나이 키토나토우랑 테토우랑 오가이비 모치르기누이 모치부케가 모이테라기 마포치키 테토우라가 고가오박 마토아투와 스타키짐 호테토우라가 고가오미 마타쿠이쿠이테안나이 테토라야츠니 아우 아이가오마나 포카치케치케 고이가오토부 파가오바히메이 오타야오하 오치로! 마마토오모카! 호파이바이네! 테나타타! 아카치하! 타키나마이라! 데바가마이랑! 하토마테오마이타비치! 쿄우와이코토쿠인! 쿄우와이코토쿠인! 야오키라마마이! 키토쿠치나나나이! 키코나이! 키오호투타이기! 못 도망쳐 마이 더비치야!

이때 모아다 우라가 어때 뻗쭈 왔다 왔다 어허 니와 있지 마라 너 우라 따고만 우닥 아우 나이 껴모또 껴안다 말이 기모가분 예뻐 모호우 때네 학 아니 와 있지 Come on, I'm a chill! Go talk to me for God.

0: 있지. 마히라카, 널버리라고. 나와이, 이더위라콜 모아나. 아,
1: 까라이쿠라파가테레. 아까왔.
0: 이네 모아나, 이네 라이야. 아, 이네 라파에.